0: 차단해. 이제야 못 대화가세 하고.
1: 심이 약간 심이 당가서 심.
0: 이시 와시 부대리. 시과에 보치나.
1: 똥캐 진호피야. 와 와이티야나.
0: 차단해. 이제는 시단에 운명하라.
1: 음시 운명. 시리께 전개야. 심나.
0: 차단해.